0: 서 자우차.
1: 야, 내모 뚜라바하. 니네끼 뚜라바하. 만약아 우충만이야나. 노노노노. 레비아따떼. 만약아 니네끼 뚜라바하.
2: 코레 코메르시알.
3: 오케이 라디오.
4: 자, 오늘 viernes.
5: 오케이 라디오.
4: �ueves. Estamos ok.
6: Todo bien. Todo ok.
7: Lo que suena.
8: Lo que suena.
7: Tendencia.
3: Tendencia.
7: Éxitos ok.